0: 求你了，麻烦，麻烦，太麻烦！아니이스케도사십원나오겠냐말려말려말려말려말려말려말려말려말려말려말려말려말려
1: 아니다다가잖아바보바보룩도얘바다게야그키스네키스코말달아
0: 굿토네굿토네마저도말달아굿토세도키치드알레마저도아저도말달아